생각 못해 그런 거 같아. 치키치키치키치키 샹초키초이다 펑깡 바바치치치키치키치키치키 펑깡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0: 지금도 어디를 넣고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샹촌기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 찌찌 찌찌 찌찌 찌찌 뻥깡 깡깡깡깡깡깡깡깡깡
1: It's perfectly dark. It's perfectly dark.